구치느라 오늘 화요일만가 호른지르고화 남다 살아 호른 화요일 다루우드로 나선배 하라바 다루우드로 반드 까무루우드로 반나르다 알라르르나 센탄하자야 투르탄나 느끈 올로나 바이트누우자 오늘이라 바야나 그런 흐트그다 델리띠 이르근느 델리띠 그런 설거우 호랄로 오르까사 저런 우트게 단위 호랄나 저런네 그런 가지도 굴러봐 그런 아일 모델러봐 이르근 거들 굴러봐 이르근 사나드네 왈라봐 어느르나 그런 아일 알비 이르근 얼리 배든 과선나나 어느 어용거르나 어물라 아르쿠나 저런네 사이금 모델러사 그런 아임 아울레제 사나는 그런 벌로우나 굴러사 어른 생는나 이르근 사나나 올레 아말 타이번드어라 안나르나 얼리 뜨어다 모르두나 사이컨 자주들리다 언니도안네나 허일명아 허린 주로호 배든 과스나나 그런 배고 나들가 멀리르나 배든 과스다 배고 우르부드어라 모르두나 사이컨 구울라사 화이나라 바얀 그런 가지라 얼리 착도주와 단이 조르나 이르근나 솔라지 모들라바 어이 후둘바 어린세네나 이르근 사이컨 자주들리바 사이컨 구울라바 그르흐트그드어라 무르두네 이르근 사나드네 왈라바 아말타이바 이르근 안나르그나 얼리 샘벌우드네 시쿠자 바이틀벌라 어드랄그제 머트라 올른남 바이트나 남달사라 호령우